0: 공행해체크리퍼 26피더스 2번 드러너 스포레스
1: 2210 드러넌 보헤미아 6크리퍼
0: 공행해체크리퍼 2번 드러너 스포레스
1: 2109 스포레스 보헤미아 6크리퍼

0: 나야 도착 로스 엑스프레스 아 리포트 파싱 할 듯나
1: 이런
0: 라인 아이더 엑스프레스 아이더 브루 라 스위프 라이트 아프로치 그래서 바이 루블라 탕고 아라이벌 센터 파트 1500 바이블라 이노섬 사리 테네 3002
1: Charlie, I'm just to the wind of 3002, I have a 34 right Zulu, Lovela Tango, New Zealand, Montana.
0: New Zealand 99, enter the 150, yeah, Vagula.
1: 150, Vagula, New Zealand 99.

0: 홍고샤 도식사의 트루탄 리스팅 020.
1: 네, 허링 020 홍고샤 도식사의
0: Flex 1-0-0, right-heading 190, descend maintain 6,000.
2: Heading 190, descend maintain 6,000, Flex 10.